0: 좋아, 괜찮네.
1: 장인회의랑 들어줘요.
0: 예, 공유하겠습니다. Station 18 for battalion control.
1: 하나, 둘, 셋.